어리버. 아싸. 아싸. 아싸. 오르버시. 오르버시. 오. 어째 태이버리지. 니로라의 버리버서리 오르버시 버리 순돌을 어째 담모놀로 바대 허다. 뭐 이 점옷가 소태쟁이 띠고다이 순다로 불러대 자로 빠꾸라꾸라 거 킬리킬리 그리 허세 오도지.

0: 됐다? 난 꼴이 지어 얼룩져인 거라 봐, 그럼.
1: 어? 더머 얼룩져이 뻐라 허지져이 틀려보라, 하부?
0: 개불지 뻐라 패디하시려니? 어머로 하고 믿던 거 설도 봐, 그럼, 하부. 허무져오지. 세진아, 아시부? 벌러 거리 길이뿌리 빼떼도떼 가요, 그저기. 아시부?
1: 어? 허허, 집이 뭐라 하부. 저럴 집이.
2: 집.
1: 알라, 들이 말지.